0: 원 디스턴스 이즈 마이 소울 원 워치 아이 씨 아이즈는
1: We are in the first house on your right. Excuse me, on your left.